0: manifest. And the dependent origination here refers to the subtle level of meaning of dependent origination, where dependence is understood not so much in terms of dependence upon causes and conditions, but rather upon dependence upon the designation and the labels and so on.
1: That is, that under the khasa dami, rakwa shaya ne sunchi, that under chui dami cham shaya baduliya, that chig ngan zo la da dang de ba di di ye dang di da chig ngan zo na na shi yo ma de sa chig shi bu zhu yu mu duwa ine de tham zhe lo ge de ne yo ma zan se go ma ba sa da di hot gal de bi na nyo de me nyo de sim de ge ye ne yo de de tham zhe lo yo da ga ye be da ga de ma do ti da ko pe nu mo su de ge de tham zhe ge shi shi go de da ine chig ye dang de shi bu sa ji shi go de da de kwa do de nyo de me nyo de la ge me la ge su shi duwa ko tun tu inda rao zhu ni rao zhu me ni to san zhuo zheng ge inda ni nian ne ji bu du da da ma re ya cha sang ga da ko nyong zhe de ka wa tu bu de le na nyong zhe de ga sa zhu de zhen den de ge yan de ding zi ge wen doi mei da ji den da ge ding zi gong che yang de ni da dun du xin ji mi xi sa de chen wa da ding zi gong yang zhao ji cha chun bu xia ge suo ru 아주 먹고 사시고 그냥 아무도 못 사잖아. 순간다 다 아니 저기 검례 저 하루든데 검제사 지어야되 이네 뒤 다 차당도 싸워되 등진 투되게 하래. 나다 등진이야. 이네 다 년부 뒤뒤 제통도 와. 알아? 집에는 파고면 와서로 그러나 미세기 똥니 똥배 순은 하루 샤와서야 된대게 땡네. 아니 선생님이 하여 내 조금이야 죽는다. 댄지는 누구를 맞아 샹하고 맞아 나창에 댄지는 누구입니다 봐. 알아 댄지 땡으로 멋이네. 댄지 문주가 사다고 요즘에 서로서 지기도 봐. 자 근데 이번 인도산에 다 간다. 자와 독서디 난 나란즈 차단디 매버서고요 아래. 차단 매버서야 아래야. 차단 매버 듀지스럼이 차단 매버 쳐고요 말이. 딱 놀은 겨자네. 빼나지 탑지 쳐려야. 랑지면 진비 진진 매버 소야리야 대다 직단 진단 겨워서 걸려 간다 지금 르 따당으로 맨자 인데베 신진지 겁나 시장 그 신진지 로 수수심에 저기 랑 타치도 베 제면 집에 진진고 수충도 되게 하래 다가는 신기 등진 그 로 달래야 미다고 건배 로 그제게 그 군지 치를 침베 저기 코다 진단 겨워 인데게 등진 그 로 수충도 하래 다 되는 신체니 차당이 싸워로 보고 댄진을 투드리잖아요. 그 댄진 매바 차야래야. 그 댄진단 진단 개별 로지 싹도 죽 싹도 뛰 뛰어버들로 군지 땜배 터네. 애니 댄진을 이제부 두주 마도 신체함도 와. 자 드디어 이번 연도 나란서다 차당으로 마치 공기 유태래야. 신단 그리스도 와. 차단 깨면 내가 원래 유태를 상당 그리스도 왔다. 네가 좀 심주셔오래. 네 심주셔나 차단 마기면 내가 원래 대난다 여래디 이내 유등네 주변 나와다 여래디 이내 대래 앞에 지금 땡카로 진대로 지금 해제 여말해. 다 차단 깨면 내가 원래 철유다 등유 대래야 전등네 대배 이동 지다. 댐베 이도 묘원 찍이 빼, 쑥 타고 찍이 다, 가서 룰 패지 시행돼야지. 패지 요래. 지도 차로 넣으신 찍이, 지도 샤워 넣으신 룰 파지, 신주로 쑥 전부 지어야 되지. 이 패지 가서 시행돼야 돼. 난 니 삶 당원다. 난 니 삶 당원다. 야, 나 동반이 고민하시는데, 난 내가 하시도 와, 삼아지. 이니 신의 시야시도 와.
0: So, if we were to summarize all of this complex discussion that we have had so far about, you know, what is being negated from the gross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no-self as negation of self as an eternal principle with unitary, permanent, unchanging reality to through mind-only schools, rejection of negation of the independent existence of subject and object duality, and then through to Madhyamaka, the middleware schools, denial of the intrinsic existence of things and events. All of these complex philosophical thought processes really suggest is

0: 미년바 산제를 자니 다당 가서 로베스 심젠다 미년부터 산제체 밀로부터 산제체 대단 냠을 치베 나 아니 동의주 봐서 잡아서 실을 치베 나 아니 미준배 순산에 아 전담담바 데 다 가서 전담담바 슬라베이나 아니 나네 투부 쇼기 바래 코랑 내단데 모니 유튜브 잡아타다 시즘 신바래 아 딩 뭔도 주땡에 롱모텔에 잡아타다 시즘 신나요 엄마도 내 줄에 셴베 능수지 용매바 나네 튜네브 신자네 담바 미준배 담바 다른 신기 대대비다 가서 우리 나는 튜브 전음 담바디 뭔도 체니 这些都 건바 이나 아니 가서 우리다 아니 가다지 내로로 치지로도 셴베 왕게 아니 추나 나서 중대부터 잠시로 하고 세투고 이봐 인도 더든 드루벌 밀로 이 배차내자 미준바 저는 미준배 미준배는 담버셔버 자제이스 다시 이제 바로 신배 나 근데 됐으면 대하다 가든가데 바랑가데 바라상거든 무대에 쏴하 자 다데네 셔리부 주소 사바첨부 사바첨부 들으셔 바로 신배 사모라 러버 자오세 다제네스 셔리부 디스톤 대네 좀 된데 띵인질리 생데스 아니 좀 된데 신의 하도 가서 띵인질리 야 생세 근데 니에부 살 좋은 거래 어다 자니 저거는 잡아야 돼 대신도 좀 대신 넣었어 렉스 세대배 개배 우용세 좀 된데 별로시 쉬하시 모르고 저다 니에부 살 좋은 거래
1: So after this part of the sutra is said to be explanation of emptiness to the trainees who are of slightly lesser mental aptitude, and then from this point onwards, there's a short presentation of emptiness, which is specifically for those of higher mental aptitude or mental faculty. So we read, therefore, one should know that the mantra of the perfection of wisdom, the mantra of great knowledge, the unexcelled mantra, the mantra equal to the unequaled, the mantra that quells all suffering is true because it is not deceptive. So this perfection of wisdom is here referred to as mantra because the etymological meaning of mantra is the protection of the mind, the protection of heart or protection of mind. And here the understanding is that through the perfection of wisdom, the understanding insight into the perfection of wisdom, the individual's mind will be protected against erroneous beliefs such as grasping onto true existence of things and events, and all the mental afflictions that are derived from such erroneous beliefs. So, and because the individual's mind is being protected from such erroneous tendencies, it's called mantra, and it's called the mantra of great knowledge because it is the mantra which help pacify the illnesses of all the three poisons of craving, hatred, and delusion. And it's called the unexcelled mantra because in order to save individual from the dangers of the extremes of cyclic existence and isolated peace of nirvana, there is no greater method or means other than the perfection of wisdom. Therefore, it is called the unexcelled mantra. And it is also called the mantra equal to the unequaled, because here unequaled refers to the Buddha's enlightened state. And it is through the practice of,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is mantra of perfection of wisdom that one attains equality to the unequaled state. And it is also the mantra that quells all suffering, because not only does it quell manifest sufferings, but also including any propensities or potentials for sufferings are also removed through the insight into this perfection of wisdom. And then we read that it is true.

0: And then we read that, and it is by means of meditating on the Four Noble Truths that in due course the four kinds of fruits or the results are realized. So the followers of the Charvaka vehicle, the disciples' vehicle, and they maintain that it is on the basis of practicing the Four Noble Truths that one will in due course attain the four kinds of results. The four kinds of result refers to the stream enterer, once returner, never returner, and the arhat stage.
1: Then around Sanji you take what the Shuba Namji Tawani. Chetamje la Mudi la Sobe, draw the Kuru Kunda, Tabala Soma Tawa, and do the tunes in Kong to Sheva. Nashi Cheni, Tele, Chevardo, Sugi Pumbo, Ang Sugi Pumbo. Tang, 천감기 처직 라스 수지 풍부탕 천감기 처직 라 다음에 볼 떡신 쇠한테 폐지다 숭어 치료전을 못 주고 폐지 숭고 역사래 숭지 니둥 그때 권한 이디 년도에 좀 달라 좀 더 따와라 자리 역사래 장산지 좀 달라 좀더 따와라 자네 Tele Cabratus, that again, Kasaga Tami, Kasaraju to be say, Tome, Tami, Nyentu, Kikombata, Ta, Tumuce, Tele Cabratu, Ta, Sugi Pumputang, Chengam di Chuachigla, Tame or Toshing, Sadi, Suma, the Temper Motuber Chida, Suma Chida Nashi to Motuber. Sidu, Susan, you don't get the Conani, this will be all right. Pajim Mondo Gianalia, and that, Tewasung Tori, Mada Sun Sunse, Nendu, Kasaka Dame, Ransan Yegi, Susan, you don't get the Conani, Chanju Sembe, Dame Betawa, Sundua, Sada, did the two machines, Sumi is all right. Saturday, my Indu, that. 수진이 누구 때 권하니? 가사 변한다. 수진 또 못 본시다. 지금 못 본시다니. 땡지 쓰루 때문에 야다 되고 싶어서 수원을 지자니. 되는 대로 수도 방, 진도 못 봐. 다들 이렇게 개발지 수근이 아래. 다들이 진보 시바 땜주 있다. 수어 다. 가서 우리 그게 다 랑게 좀돼 관해 봐요. 랑게 좀돼 가서 우리 그게 늦은 시체니 숭어 땜벌을 매봐. 즈버 땜벌을 따와. 따와 되는 데 왜다 삼삼에 따와. 뒤지 자리 있어리. 뒤에다 랑 정수진 저부 터베 뒤나 앙스 아니 정수구 관해 상하게 봐. 가서 정수구 관해 다 응급을 장추 봐. 손에 가서 지금 수집했는데 누구분들이 년도에다 계획신년을 믿어봐 아니 랑가 정수 원도 제외 시바 타면 내가 올려야 계획신년을 믿어봐 정수구 권해 다 제공 원도 제야 년도에다 계획신년을 믿어봐 원 권배 쇼기 땡신 제발 좋아 양라 준이 주 권해 다 땡중을 켜봐 손에 띠인 말이야 땡지를 켜봐 써야 다 어디 땡신 제발 좋아 가서 우리 그게 양아 중이 룩 중도 아니 출리야 캡을 장네 춘이 삼유 된다네 대대보다 송진이 동기 춘이 삼유 된다네 사초문도 아 다네 랑 장수인 저부터 봐 이노
0: Next is the explanation of the view of the followers of the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멘젤 피우고 있으면 우수심이 되게 딱 멘젤 피우는 줄 그래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딱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 수도 과연. 왜 되게 안 돼? 꾸지 수도 과연. 이들